너 B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You know what I'm saying 오빤 강남스타일